하자 말이었어. 그 사람이 꿈꾸며 그 사람이 옆에 잡아야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엄마의 아스모 토네 엘루가시아 토네 엄마 가라 잡아야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라티 엘